0: 단장님! 통과시켜요!
1: 잠깐만. 지금 연대 경계병이 얼마나 있나?
2: 연대 지휘소 근에서도 30명 가까이 있습니다.
1: 그 외에는?
2: 그 외에 통신 부대와 보급 부대가 있습니다. 경계병 2분입니다.
1: 알았다. 가자.
3: 前面就是公路，华西队换装，沿着公路向清水洞方向前进。二三梯队在公路两侧前进，按照我们出发之前标定的位置，寻找敌人后方的炮兵阵地，并且随时准备阻击敌人的装甲部队。好，另外，我做个小调整。我跟着第一梯队，化装袭击黑豹一团指挥所；二梯队呢，由老穆负责。
4: 杨旅长。 你是整个川沙部队的指挥员，你去化学队不合适。
5: 没错，还派别人去了，
3: 我考虑过了。

0: 민둥산 이쪽으로 먼저 방어선을 구축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현 대장님, 기갑연대에서 지원하기로 한 부대는 언제쯤 작전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?
1: 길어야 한 시간이면 전선에 도착해 작전에 참가할 수 있을 겁니다. 박현 대장님, 때가 되면 부대에 반격 시작하라고 명령하십시오.
0: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
2: 이현 대장님, 잠시만요. 전차 부대를 하나 더 지원해 주십시오.
0: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?
3: 조심해서 나쁠 건 없네.
1: 기갑연대가 근처에 있으니 지금 바로 지시하겠습니다.
3: 그래, 그렇게 해.
1: 네.
2: 아 그리고 박현 대장님, 경계 부대에게 예우연대로 오는 모든 부대는 방어시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검문을 받으라고 하십시오. 암거와 서류를 검사하고 연대와 신호 확인한 후에 통과하게 하십시오. 검문을 거부하는 자는 즉시 자살하십시오.
0: 백대대장, 준공군한테 겁먹은 거야? 오늘따라 뭐 이렇게 조심스러워?
2: 저희와 똑같이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교전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?
0: 야, 백창호!
4: 아, 그래, 그래. 백중령 말도 일리가 있어. 박현 대장, 그렇게 하지.
0: 네, 알겠습니다.

0: 그쪽 부대도 기갑연대를 지원하러 가는 겁니까?
1: 아닙니다. 미국 연합군의 호송하는 동입니다.
0: 전방에 적군이 습격이 있어서 서령님께 전해주십시오. 그리고 꼭 조심하십시오.
1: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2: 来，给我拨话机。是。
3: 二队二队，一队呼叫。二队收到，请讲。注意，二队规模的一群羊过去了。收到，肉吃完了，已经散席了。新来的羊我通知三队处理。
2: 好，告诉我，有没有剩余的兔子回撤？
3: 有，兔子变成羊往回走了，还有不少瘸腿的。
2: 好，明白了。
3: 需要帮忙吗？
2: 不用，忙你们的。我们发现了一个二号食堂，准备去吃饭。吃好喝好，通话完毕。二队去打敌人的炮阵地了，一会儿呢，会有人过来帮助我们过关。

0: bastard! Turn off the flashlight!
1: 내가 접시 3천도 빨리 양도 여기 미군 연락관 안 보여?
2: 안고
3: 대군
4: 군답
2: 오바 신분 좀 보여주십시오
5: 우리는 기카 부대를 지원하는 정원 부대다
1: 작군의 격을 받아 부성열을 여왕으로 이송 중이다
2: 이분은 누구십니까?
1: 이분 연락군 나리크 소련님이시다
2: 소련이 신변전도 퍼져서 이기겠습니까?
6: 제발 새끼야
7: 야 방금 전 순천동으로 연락군이 눈에 비쳐더니 이제 신분증까지 검사하겠다고 접근해도 미운 있어?
8: Captain Choi, behave yourself

0: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넌 바로 총살이야. 알겠어? 내가 후방에서 포격으로 너희들을 지원할 테니까 예비부대 이끌고 지금 당장 반격 개시한다. 이상!
1: 가봐.
2: 네.
0: 부사단장님, 첫 번째 방어선이 비록 뚫리긴 했지만 제 주력부대가 모두 두 번째 방어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. 거기다가 기갑연대 지원으로 방어선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뺏겼던 진지도 바로 다시 탈환할 수 있습니다.
1: 좋아. 박연장의 전투정신이 아주 훌륭하군.
3: 본대원님을 나가신다! 빨리 열어!
4: 본대원님이시다! 빨리 열어!

0: 조용민이다. 그래. 그래, 알았어. 부사단장님, 입구 경비병이 들었는데 적군의 소규모 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. 중국군이나 빨치산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. 경계소대에서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치긴 했지만 만일의 경을 대비해 전차 부대도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.
1: 야, 뭐 극간 일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래?
2: 아니야, 박연대자.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. 그렇게 통지해.
1: 아, 네, 알겠습니다.
3: 부사단장님. 방에서 원이 좋지 않습니다.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
4: 사건! 회담!
5: 우박! 어디 소속입니까?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. 연대에는 무슨 일로 왔습니까?
4: 우리는 순사단인데 빨리 들어보내 주십시오. 뒤에 적군이 쫓아오는 거 안 보입니까? 권대위님이 전방으로 회하는 길에 적군 내 습격받은 거 우리가 구해서 모시고 옮겼습니다. 빨리 열어!
6: 분열차 대위님을 확실해!
5: 통을 시켜!

0: 队长，已经和黑豹师事部联系上了。回电说，支部已经派出了2个步兵营的预备队，还配备了几辆坦克，马上出发增援。并且让前方所有的部队坚守待援，就是阵地枪，先抢不太赢。
1: 这我就知道该怎么办了。尽管，
2: 到，
1: 不放心，
2: 是。
3: 二队三队，我是一队，听到请回话。三队收到，二队收到。你们在什么位置？我们在一起，正在赶往一号食堂的路上。好，尽快赶到，有任务。通话完毕。여기 있는 병사들은
4: 모두 파충대를 지원하고 있다. 지원카드나 홍차다. 포평대대에게 지원 요청할 때니 모든 걸로 쏟아라도 무조건 버텨. 포평부대 연결해. 저 총대장 최종대는 지원해. 적군의 후속 공격을 막아.
5: 칼, I wonder how long we can hold.
6: I'll go check the 7th company.
4: 두 사람 지켜.
7: 대대장님,
6: 예.
7: 용대 본부와 연락이 났습니다. 총참모입니다.
4: 줘봐. 전현무.
8: 이제 연락이 되네요. 연해봉 상황 어떻습니까?
9: 소규모 적군의 습격을 받았지만 괜찮습니다. 그쪽은 어떻습니까?
8: 빨리 용대장님께 지원 좀 바라다고 전해 주십시오. 적군의 공격이 너무 매료해. 어마어마 버팁니다.
9: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연대장님께서 지금 즉시 철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. 도를 따라 청수동 연대 본부 방향으로 철수하고 본부와 2km 떨어진 검문소에서 제2대대와 제2대대와 회합해 연령 대기하십시오. 연대장님이 직접 작전을 지휘하실 겁니다.
4: 예, 알겠습니다. 바로 저수하겠습니다.